0: 세계
1: 세계
0: Give us a number of fans with one so far.
2: Quatro horas e 14 minutos.